0: 이베리아 06A초와 리즈모 나비게이션 렉션이 TOS 0라는 브리포라이터
1: Thank you, TMS and KLS, Flu 3 for Rajaviria, CO2L1.

0: 동서 프로스 시네어 213 디센트 벤틴 플라이브 150 바이 그립 패싱 플라이브 168 리 인포메이션 박스
1: Xenia 213, Tokyo approach, runway 16 left, clear VS 12 Golf 2, arrive out, cross Yuri Pass, flight level 150.
0: Running 16 left, swap Golf 4, arrival, and cross grip flight level 150, Xenia 213.
1: Qantas 799, distro maintain 3000.
2: 3000, Qantas 799.
1: Qantas 617, left heading 300, distro maintain 4000.
3: Left heading 300, turn maintain 4000, Qantas 61.
1: Dynasty 108, reduce speed to 210 knots.
4: Reduce speed to 210 knots, Dynasty 108.